0: CB 대리 먼저.
1: CB 대리 와.
0: 这是六 thirty two， 是我们要五码的 NBA。
1: Tempo thirty two
0: Tempo, thank you.